0: 시작된대.
1: 10시 지르는데 알고.
0: 시작된대 알고. 시작된대 알고. 시작된대 알고. 나도 te puedes parar. Cierra la pámpara. Nada te puedes parar. Y ya, toca el estilo. Toca el estilo. Toca el stylist.